0: 가장 걱정하는 것은
1: 내가 보고 있는 것은
0: 내가 나를 가장 현실인가
2: 점점 괴물인가 신비한 세계로 빠져드는
1: 현실인가 괴물인가
0: 나를 가장
2: 세계
0: 나를 가장
2: 속으로 빠져드는
0: 것은
2: 점점 더 깊이
0: 내가 나를 가장
2: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.